대대야 내 영광 온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오지미 아보 아보 나지지 변하세이 외포 나는 프랑카노 아야와죠 하하 미워디야 미워 원해면 좋사